강도를 천준 당도한다. 강도를 당도하니 배인마이다 좁아놓고 건장한 선인도 우리 각 집이를 난 쏘건다. 닷 감고 돋다로 구걸 두둥 울리며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떠나가는디.